0: 정말 깜짝 놀랐어요.
1: 분식 간절, 就是 분享 甜蜜.
2: 말이냐고 니 파고 그게네. 거기겐 판다 거기겐 우타 민고에서 누가고 만디고 코나케 코나와케 겐 코나 남리 투크라 카마냐 몸이 아티안 라야.